0: 나 이거 세빌리
1: 오케이 세빌리 안 참원하게 나와 세빌리 와 어디야
2: Oh no,
1: este se hace cosa de una guerra.